0: 알려놔봐. 어이 소리가.
1: 그래. 괜찮은 사람이 따로 뜬다.
2: 绝不能让鬼子回去。
3: 小飞，那炮弹呢？
4: 我去取。
3: 嘿，嘿，
4: 你干什么你？大坦克？
3: 这是山炮，打不了坦克，
4: 打不了要打。
3: 大坦克，坚持！哎呀，这么近距离发射，会包围人盲的。
4: 给我，
3: 快躲开！